아니 야만 그 왜 그 잡아 고는 길이버리는 버리브라이 가미연이야 버아니니 야만이 마하니 바가호다 아자 오도 아니야 그 오므랭 아리로와 야노맘 오라테리 가나임 블리스테리 버레버리 버리브라이니 꼬베다분 아니야 니야 뭐야 니야 뭐야 버아니 와니 길이 아트 길이 이미 아쿠 오므 회투워이 아는 이 우리 아들 그래요 마마고니마다 그 우타우 회그 우가모와 이와 아르 가냐휘 야리모니파 티키아브라는 야마니 또브라오 아마는 그 회그 사마타리 에크니니 마쿠 우보타 그그리 이 구우마오밤 아마파리 히로우웨이 아 그그리 이 구우마오밤 아마파리 히로우웨이 아는 이